0: This week's artist is master singer 정정렬,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창극, a form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theater. 판소리 is usually performed by a lone singer, while 창극 is a stage play featuring several singers assigned to different roles. Early 창극 productions developed largely by adapting 판소리 stories for Western-style theaters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정정렬 helped establish 창극 as an art form that continues to this day. Born in 1876 in Iksan, Jeollabuk-do province, he started studying vocal music when he was 7 years old. He initially struggled as a singer because his voice was not considered powerful or clear enough for 판소리. He reportedly tried to take his life several times, but eventually overcame his vocal limitations through relentless practice. He described himself as a boy obsessed with singing and claimed that he had forgotten everything, even eating, except for practicing his singing. After various attempts, he finally discovered his own unique voice. Critics observed that although his voice could hardly be compared to precious gold or jade, he had managed to polish and shape an ordinary stone into a rare, sparkling gem. He was 53 years old when he first gained such public recognition, so you can imagine how difficult his journey must have been. After he rose to stardom, he took a special interest in 창극. Back then, 창극 consisted of several singers singing different parts in a 판소리 piece. 정정렬 taught singers how to act, balance dialogue and song, and structure the production around a four-part narrative arc, beginning,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Consequently, the 창극 production of 춘향전, directed by 정 in 1936, was a resounding success. Let's listen to 정정렬 and several other singers performing the 광안루 party scene from 창극 춘향전.
1: 관문 밖에 성나서니 그릇수령이 모아든다 순창군수 대명부사 곡성 현강운동영장 차례를 모아들어 구름새를 비춰 땡분석 한문석 시별곡 자진 풍악 가문일등 맹기들은 좌우간 흩어져서 노이 홍상 흩어져서 거부백무백 따래기 무악춤 장강북춤 기아자 소리 얼쭉 사또 악수로 깊이 들어가 여쭈어라 여쭈어라 토이다 여쭈어라 아두여라 아두여라 급향아두여라 먼지 사는 걸객으로 걸어온 잔치 왔다 술 한잔 안주 한잔 빈짓이라고 여쭈어라
2: 여봐 저 거리를 몰아라
3: 에이 어따 이게 웬 양반이 어떠하신 존전이라고 통기 없이 들어오시오 썩 못 내려가
2: 여봐라 에이 그 양반 이리 모사라
3: 에이
2: 간상 차려다 주어서 먹게 해.
3: 에이.
1: 하인 버릇이 괘씸해야 못 떨어진 개상판. 발라먹은 배한 접시를 한 접시 고여놓고 수여받은 콩나물. 두부 한 점 소금 넣고 명태대 그릇이 멸치로 엿들이고 결업자금 한 모 넣고 틈틈은 막걸리 한 잔 갖다 주면서.
3: 어서 먹고 물러가오.
1: 좌중 상을 보고 내 상을 보니 내 상은 절업적임이 추리를 맺히오.
2: 그대로 자시오.
1: 은보.
2: 오, 이게 무슨 모양이요 글씨. 어?
1: 그 사이 갈비 한 대 이리 갖다노.
2: 글씨 이분아 갈비를 달라 하면 이건 쉴 갈비를 달라 하지 내 갈비를 떼어 먹으러 든단 말이오. 고약한 손으로. 여봐라.
3: 예.
2: 갈비 갖다 놓아줘라.
3: 네.
1: 그놈 만나도 조금 낫어. 이 장난을 해놓으니 잔체가 될 수 있나 본관이 회를 내.
2: 아 오늘 내 생일이 그저 있기 무미하니 글 한 수씩 깁시다. 내가 주인이니 운자는 낼 테이야. 지름고 높을 고로 따라 한 귀씩 깁시다.
1: 예? 저도 부모 운덕으로 천자공이나 읽었으니 글 한 귀씩 곧 떠나겠어.
2: 지어보.
1: 글 두기 얼른 지어 좌중에 내던지고 내가 더 놀다 가면 하겠소만 갈 길이 바쁘이나 떠나겠소 노다들 잘 가십시오
2: 아니 가
1: 곡성 현감과 운봉 영겸이 그를 들고 보시는디.
2: 금주.

0: 하성무천성무라.
1: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1,004담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고역이라.
2: 오.
1: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울망소리가 높아서.
0: 오.
1: 아, 이거 내가 먼저 떠나겠어.
0: 아니요, 내가.
1: 아니, 내가 먼저 떠나.
3: 동원이 들썩들썩 가채에들어글 지본부 소리 향 관청색 진율 감색 작하니 소호 그행진지 생명을 보호하는 후에 사명도 부르고 당부인 불러라 우선교량신 최고고 동건술이 사로 감색을 자지행하라. 소장을 불러갖고 와이제 조도성을 불러서 결정해 보느냐 전달동작 불러주니까 둘의 공작을 불러서 흥목가 감하고
4: 판소리 is generally believed to have developed in the Jeolla region, drawing on local musical traditions. Despite its roots in folk culture, Pansori eventually became popular even at the royal court in the late Joseon period. King Gojong bestowed official titles on renowned Pansori singers, and King Sunjong listened to Pansori performances on the phone because he couldn't go to the shows in person. As pansori gained wide attention, other genres began to borrow from pansori. A case in point is Gyeonggi japga songs. Out of 12 existing japga songs, 5, namely 소춘향가, 추린가, 집장가, 형장가, and 십장가 drew material from the pansori 춘향가. Today, we'll listen to 추린가, which adapts the parting scene at Orijeong Pavilion in the style of Gyeonggi japga. This is the part where 춘향 gives a farewell drink to 이몽룡, who is to leave for the capital. This is considered a very dramatic turning point in the story because 춘향 expresses her feelings for 몽룡 with unusual openness and intensity. Here's 최수연 singing 추린가. And that's all for this edition of Sounds of Korea. Thank you for joining me. This has been Kwon Chae-ryong. Goodbye.

0: This week's artist is master singer 정정렬,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창극, a form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theater. 판소리 is usually performed by a lone singer, while 창극 is a stage play featuring several singers assigned to different roles. Early 창극 productions developed largely by adapting 판소리 stories for Western-style theaters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정정렬 helped establish 창극 as an art form that continues to this day. Born in 1876 in Iksan, Jeollabuk-do province, he started studying vocal music when he was 7 years old. He initially struggled as a singer because his voice was not considered powerful or clear enough for 판소리. He reportedly tried to take his life several times, but eventually overcame his vocal limitations through relentless practice. He described himself as a boy obsessed with singing and claimed that he had forgotten everything, even eating, except for practicing his singing. After various attempts, he finally discovered his own unique voice. Critics observed that although his voice could hardly be compared to precious gold or jade, he had managed to polish and shape an ordinary stone into a rare, sparkling gem. He was 53 years old when he first gained such public recognition, so you can imagine how difficult his journey must have been. After he rose to stardom, he took a special interest in 창극. Back then, 창극 consisted of several singers singing different parts in a 판소리 piece. 정정렬 taught singers how to act, balance dialogue and song, and structure the production around a four-part narrative arc, beginning,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Consequently, the 창극 production of 춘향전, directed by Jeong in 1936, was a resounding success. Let's listen to 정정렬 and several other singers performing the 광안루 party scene from 창극 춘향전.
1: 관문 밖에 성나서니 그룹 수령이 모아든다 순창군수 대명부사 곡성 현강 운동 영장 차례를 모아들어 구름 새이를 비춰 댕분석 한문석 시별곡 자진 풍악 가문 일등 맹기들은 좌우간 흩어져서 노이 홍상 흩어져서 거부 백무백 다래기 무악 춤장 강북춤 지하자 소리 얼쭉 사뚜 악수로 깊이 들어가 여쭈어라 여쭈어라 토이다 여쭈어라 아듀어라 아듀어라 급장아 아듀어라 먼지 사는 걸객으로 걸어온 잔치 왔다 술 한잔 안주 한잔 빈짓이라고 여쭈어라
2: 여와 저 거리를 몰아라
3: 에이 어따 이게 웬 양반이 어떠하신 존전이라고 통기 없이 들어오시오 썩 못 내려가
2: 여봐라 에이 그 양반 이리 무사라
3: 에이
2: 난상 차려다 주어서 먹게 해.
3: 에이.
1: 하인 버릇이 괘씸해야 못 떨어진 개상판. 발라먹은 삐엔 접시를 한 접시 구해놓고 수여받은 콩나물. 무부한 점 소금 넣고 명태대 그릇이 멸치로 엿들이고 저럽저금 한모 넣고 틈틈은 막걸리 한잔 갖다 주면서.
3: 어서 먹고 물러가오.
1: 좌중상을 보고 내 상을 보니 내 상은 저럽저김이 추리를 내치우고
2: 그대로 자시오
1: 은보
2: 오 이게 무슨 모양이요 글쎄 어?
1: 그 상에 갈비 한 대일 같아노
2: 글쎄 이분아 갈비를 달라 하면 이건 쉬갈비를 달라 하지 내 갈비를 떼어 먹으러 든단 말이오 고약한 소녀로 해봐라 갈비 갖다 놓아줘라
3: 네
1: 그놈만 나도 조금 낫어 이 장난을 해놓으니 잔체가 될 수 있나 본관이 회를 내.
2: 아 오늘 내 생일이 그저 있기 무미하니 글 한 수씩 깁시다. 내가 주인이니 운자는 낼 테이야. 지름고 높을 고로 따라 한 귀씩 깁시다.
1: 예? 저도 부모 운덕으로 천자공이나 읽었으니 글 한 귀 짓고 떠나겠어.
2: 지어보.
1: 글 두기 얼름지어 좌중에 내던지고 내가 더 놀다 가면 하겠소만은 갈 길이 바쁘이나 떠나겠소 노다들 잘 가십시오
2: 행하니까
1: 곡성 현감과 운봉 영재미 그를 들고 보시는디.
2: 금주 온비주는 천이